0: 감싸 고고 예능아. 어벤트맨 써버려 예능아.
1: 야야야야야.
0: 단티노 스마트 포폴로 스마트. 맘이 우리 수입이야 저만이나. 이미 주문이 가고 오면 님.

오마이라얀 주리안 가세 에브라 미치 아시 에베레스 메 Come on on the way Come on on the way I will sing it again I will sing it again 에브라 미치 아시 We worship you Lord

같이 살아. 아, 어, 놔라. 네. Come on, come on, come on. I will sing it again. 멋이라. 네, 네. 오, 하트. Sing it! Sing it! Sing it on the way! 아, 놔라. 네. 아마니나 몬시라 네네 예 하트 사라

0: 수 나무 진단이다. 자, 우리 모아서 가서 우리 그럼. My grandma, what is up?
1: I'm a sucker.
0: What to me? I'm a sucker. I'm a sucker. I'm a sucker. I'm a sucker. I'm a sucker. I'm a sucker. I'm a sucker. I'm a sucker.